0: 문 뒤져요. 그랬더니 그림이 하는 거예요. 키워 갈래?
1: 아니 얘 떨어 러래라. 멋이 나를 좀 멀리 우탈래.
0: 못할려.
1: 아니 뭘 어디 할지니?
0: 뭐또 그림이 하는 거예요. 우리 만나는 야리